0: 아유, 야, 제니세.
1: 오예, 아또 형, 시작하자래.
0: 아릴 때야, 내리려고 가이. 그래서요, 고다시.
1: 오, 사카리 한단, 오이, 오가리 파글링코 데리스 발콘.
0: 내리려고 돼야.
1: 오케이 칼랑엠. 루스팟만 라기타.
0: 도베일랑, 도베일 대베, 도베고 빠이 빠이. 에.
1: 무슨
0: 기라와?
1: 자, 주스코리 몸보다. 근데 그게 나 얼마나 라기타.
2: Oh, kumusta nang imong pamati, em, nga nakainom na tagtubig?
0: Murag, narang-arang na tiya. Luwag na akong dugan, di paris kanina nga sakit yung kayo.
2: Duda man ko anang ibati ni mo, em.
0: Ha? Kay unsam na tiya?
2: Wa ka kay sakit sa kasing-kasing.
0: Ha? Tiya, budoy. Puyawan man tanimo.
2: Lagi. Uy, pagpa-check up dong, ha? Pagpa-check up og siguro, em.
0: Oh. Yeah.

0: 주니 나한테 있다운 놈이 쏘지면 되리요.
1: 오, 나 가겠다고 생각하니노.
0: 무슨 말 봐도네도?
1: 니네랑 오나다 쏘자 무소리요. 암, 이거 밥 빌리려고 하더니 이거 왔어.
0: 요요요, 예, 가슴 깔빙은 주니!